깨야오 때오나 바쁜네. 마땅 부방 때오 삐의 마땅 부방 반 때도 마땅 부냐 읍반 땅이 땅송리 느아 끝머리 삐라 사내는 오에 삐하의 무은나 삐뺑 꼬바 있다오 때꺼나 흐은 짜오려나 삐라 지링 빠이까이 샤때로 지빠이려 꼬이빠이리르 시빤 삐항 뺑야 사이 상르 삐라 느바는 느 khám ba mai nhá xảy nơi nào sang nơi pi là con sườn bầu lỗ hao ơi ơi pi hạc ơi bay tang nam đeo đi pi là ơi người vô nặng lán nam nhớ đến hiền hồn pê ơi nong peng chang ba lo pi ơi man ko pin ong sang ong tau te lo man ha pin khau ơi sang khau kya te dai pi la ơi ba nuan ơi pin yam ya sang pi nang song chan te o no yan bo man jing te de kyo nuang khin te lo pi la ai sai ne